0: 93.9 IFM.
1: 아, 봄 날 뻔네.
2: 아이고! 아이고!
3: 아? Happy Idol Day, Wednesday 나!
4: Wednesday 나? Happy Idol Day!
5: Happy Idol Day, Wednesday 나!
6: 사발리타 아뚝뚝한 아이돌고